0: 여름에 세 발에
1: Somos Radio Formosa 107.4 FM. Fora Montanos. Fora Montanos. Fora Montanos.